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珲春시는착실하고효과적인관리조치로도시의평안과질서를수호하고따뜻하고세심한봉사로민생복지의증진을보장하며변경도시의안전과안정조화로운발전을위한견고한기초를지속적으로다지고있습니다珲春시새시대문명실천선전교양중심에서는자원봉사플랫폼을구축해문명실천플러스문명관광문명봉사활동을전개하고따뜻한봉사로각지에서찾아오는손님들을맞이했습니다
1: 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
2: 珲春시는시종통일적인발전과안전을견지하고최저선사유극한의식을확고히수립하며안전생산시장감독관리도시운수응급보장기층관리등중점분야에초점을맞추고정밀화관리전방위보장전면적조사를상시적으로전개하여착실하고효과적인관리조치로도시의평안과질서를수호하고따뜻하고세심한봉사로민생복지의증진을보장하며변경도시의안전과안정조화로운발전을위한견고한기초를지속적으로다지고있습니다전시는안전생산의상시화조사정돈장기효과기제를지속적으로건전히하고관광지관람구역료식슈퍼농산물시장교통중추민박호텔인화성폭발성기업건설현등중점장소와관건분야를주시하며상시화그물망식전면적안전위험조사정돈사업을전개하고문제관리기록표책임관리기록표정돈개진기록표를작성하며목록화관리완결형정돈상시적재점검을실시함으로써각종안전생산위험을원천적으로예방해소하여안전생산의최저선을견결히지켰습니다또24시간전문인원당직지도일군인솔의당직제도를엄격히실시하고돌발사건응급처리대비책을보완하며안전생산소방구조응급위험회피실천훈련을상시적으로전개하고응급지휘신속대응현장처리능력을전면적으로제고하여년간전시의안전생산형세가지속적으로안정되고호전되었습니다공안교통관리시장감독관리소방환경위생시정문화관광등각직능부문은상시적으로전원이일자리에서직무를수행하고도시의정밀화관리사업을착실하게추진했습니다공안교통경찰은주요간선도로부차적간선도로관광지주변통상구도로구간고속출입구교통의소통을지속적으로최적화하고교통위법행위를엄격히조사하여도로통행의안전과원활성을보장했습니다시장감독관리부문은식품안전표본검사물가순찰특수설비안전검사를상시적으로전개하고물가부당인상가짜위조규정위반경영등행위를호되게타격하여시장경영질서를규범화하고군중과관광객의소비안전음식안전을전력으로수호했습니다환경위생시정부문은일상청소청결시설순검보수빈도를확대하여전천후로도시환경위생이깨끗하고정결하며기초시설이잘운영되도록보장했습니다동시에전시에서는문화관광자원봉사체계를지속적으로지속하고자원봉사자들을조직하여관광지상권교통거점에서자문인도변민지원응급구조등따뜻한봉사를전개했으며군중과관광객의급하고어려우며걱정하고바라는문제를제때해결하고도시봉사품질과정밀화관리수준을전방위적으로제고하며세밀한봉사로변경도시의온기를보여주면서전시경제사회의고품질발전을보장했습니다국경절연휴기간珲春시새시대문명실천선전교양중심에서는자원봉사플랫폼을구축해9월30일부터10월7일까지고속철도珲春역준화변경검사소화수검문소등지에서문명실천플러스문명관광문명봉사활동을전개하고여러방면의역량이도시의창구에한데모여따뜻한봉사로각지에서찾아오는손님들을맞이했습니다이번활동은사회조직문예단체대학생자원봉사자및애심군중등여러방면의역량을결집해 다양한 문명 실천 봉사를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현장에는 문화 관광 선전 보급, 교통 안내, 미식 체험, 무형 문화유산 전시, 편민 봉사 등 특색 요소를 설치했으며 동시에 다채로운 문예 공연을 전개하고 문명도시 선전 자료를 배포해 관광객들이 문명 쪽으로 출행하고 문명 쪽으로 관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고속철도역과 변경건무소 봉사지점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자리를 지키며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인내심 있게 질문에 답하고 길을 안내했으며 훈촌의 문화관광 자원을 선전 보급했습니다. 일련의 세심한 조치로 오가는 관광객들의 출행 체험을 절실히 향상시키고 자원봉사의 힘으로 도시의 문명 명함을 더욱 빛냈으며 대배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의 창구를 정성껏 꾸며 훈촌의 문명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상쾌하게 불고 단꽃 향기가 퍼져나가며 온 나라가 경축하며 조국의 생일을 함께 축하합니다. 만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경절 연휴 거리 곳곳에 선명한 오선 붉은기가 나부끼고 도시와 농촌이 즐겁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에 젖어있을 때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계각층에서 일선일터에 자리잡고 있으며 직책수행으로 책임을 보여주고 묵묵한 수호로 평온을 지키며 실천과 책임감으로 조국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범한 헌신으로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을 그려내며 새로운 시대에 힘차게 전진하는 중국의 따뜻한 힘으로 뭉쳐집니다. 기자는 거리 골목과 각계각층을 찾아가 일선 노동자들의 국경절 소회와 분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전 가을철 삼림방화 관건 시기입니다. 존엄한 삼림방화 형세 직면에 길림장백산 삼림공업그룹 훈촌 림업위원회사에서는 화원관리 통지와 화재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중점 지역에 대한 보호와 순찰력도를 높이며 상시적으로 선전 교육을 전개해 삼림방화의 안전망을 전력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접어든 이래 길림장백산 삼림공업그룹 훈촌 림업위원회사에서는 삼림방화 전투준비 상태에 일찍 진입했습니다. 화재 진압대원, 망루감시원, 검사원이 전원 직무에 배치됐고 소방 차량과 각종 화재 진압기구는 모두 수리 점검을 마치고 배치를 완료하여 돌발 상황에 언제든 대응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점 림구와 주요 길목에서 산에 들어가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화재 위해 요소를 제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전 강도를 높여 군중에 대한 방화 선전 교육을 강화하고 군중의 삼림 방화 진화 의식을 전면 제고하며 전민 참여, 군중이 함께 예방 통제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도시에서 가장 정겨운 민생 창구 중 하나입니다. 연일 훈촌시의 여러 부문에서는 동시장 환경의 혼란한 현상, 통행 정체, 관리 보호 취약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밀하게 힘을 발휘하고 정돈하며 장기 효과 관리 보호를 통해 동시장 환경의 질 제고, 질서 등급 향상, 봉사 성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낡은 시장의 문명의 새로운 모습을 되찾아주며 실제 행동으로 도시 문명 창조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동시장은 건설된 지 오래되어 위생사각지대, 잡동산의 퇴적, 도로 점검 경영, 교통 정체 등 문제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난관 돌파의 계기를 빌어 훈촌시에서는 환경위생 노동자들을 조직해 전면적인 청소를 진행하고 위생사각지대를 정리하며 고압 물총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지면을 씻어내어 오랜 세월 쌓인 때를 제거해 환경을 깨끗하고 정돈되도록 보장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또 역량을 집중해 시장 및 주변 지역의 도로 점검 경영, 점포박 퇴적 등 문제에 대해 그물식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발견, 현장 정돈 개진, 현장 규범을 견제하며 상인들이 문 앞 세 가지 책임을 시달하도록 인도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차량 무질서 주차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인원을 배치해 현장에서 차량을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상인들의 경영 수요도 고려했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큰 민생이 드러납니다. 혼천시에서는 관리와 봉사의 쌍방향 영향 발휘를 견제해 현재 시장 환경은 더욱 깨끗하고 질서는 더 규범화됐으며 군중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미세한 부분의 문명 향상을 통해 온도와 질감이 있는 도시 건설 민생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일 혼천시 정화가도 희망사회구역에서는 환경위생 집중정비 활동을 조직 전개해 깨끗하고 정돈되며 문명적이고 질서있으며 평화롭고 경사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혼천시 제6소학교에서는 금일 1학년 신입생 개학식 및 학부모 개방일 활동을 개최해 학부모들을 교정에 초청하여 아이들의 입학 개몽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珲春시는착실하고효과적인관리조치로도시의평안과질서를수호하고따뜻하고세심한봉사로민생복지의증진을보장하며변경도시의안정과안정조화로운발전을위한견고한기초를지속적으로다지고있습니다珲春시새시대문명실천선전교양중심에서는자원봉사플랫폼을구축해문명실천플러스문명관광문명봉사활동을전개하고따뜻한봉사로각지에서찾아오는손님들을맞이했습니다
1: 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
2: 珲春시는시종통일적인발전과안전을견지하고최저선사유극한의식을확고히수립하며안전생산시장감독관리도시운수응급보장기층관리등중점분야에초점을맞추고정밀화관리전방위보장전면적조사를상시적으로전개하여착실하고효과적인관리조치로도시의평안과질서를수호하고따뜻하고세심한봉사로민생복지의증진을보장하며변경도시의안전과안정조화로운발전을위한견고한기초를지속적으로다지고있습니다전시는안전생산의상시화조사정돈장기효과기제를지속적으로건전히하고관광지관람구역료식슈퍼농산물시장교통중추민박호텔인화성폭발성기업건설현등중점장소와관건분야를주시하며상시화그물망식전면적안전위험조사정돈사업을전개하고문제관리기록표책임관리기록표정돈개진기록표를작성하며목록화관리완결형정돈상시적재점검을실시함으로써각종안전생산위험을원천적으로예방해소하여안전생산의최저선을견결히지켰습니다또24시간전문인원당직지도일군인솔의당직제도를엄격히실시하고돌발사건응급처리대비책을보완하며안전생산소방구조응급위험회피실천훈련을상시적으로전개하고응급지휘신속대응현장처리능력을전면적으로제고하여연간전시의안전생산형세가지속적으로안정되고호전되었습니다공안교통관리시장감독관리소방환경위생시정문화관광등각직능부문은상시적으로전원이일자리에서직무를수행하고도시의정밀화관리사업을착실하게추진했습니다공안교통경찰은주요간선도로부차적간선도로관광지주변통상구도로구간고속출입구교통의소통을지속적으로최적화하고교통위법행위를엄격히조사하여도로통행의안전과원활성을보장했습니다시장감독관리부문은식품안전표본검사물가순찰특수설비안전검사를상시적으로전개하고물가부당인상가짜위조규정위반경영등행위를호되게타격하여시장경영질서를규범하고군중과관광객의소비안전음식안전을전력으로수호했습니다환경위생시정부문은일상청소청결시설순검보수빈도를확대하여전천후로도시환경위생이깨끗하고정결하며기초시설이잘운영되도록보장했습니다동시에전시에서는문화관광자원봉사체계를지속적으로지속하고자원봉사자들을조직하여관광지상권교통거점에서자문인도변민지원응급구조등따뜻한봉사를전개했으며군중과관광객의급하고어려우며걱정하고바라는문제를제때해결하고도시봉사품질과정밀화관리수준을전방위적으로제고하며세밀한봉사로변경도시의온기를보여주면서전시경제사회의고품질발전을보장했습니다국경절연휴기간珲春시새시대문명실천선전교양중심에서는자원봉사플랫폼을구축해9월30일부터10월7일까지고속철도珲春역춘화변경검사소화수검문소등지에서문명실천플러스문명관광문명봉사활동을전개하고여러방면의역량이도시의창구에한데모여따뜻한봉사로각지에서찾아오는손님들을맞이했습니다이번활동은사회조직문예단체대학생자원봉사자및애심군중등여러방면의역량을결집해 다양한 문명실천 봉사를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현장에는 문화관광선전보급, 교통안내, 미식체험, 무형문화유산 전시, 편민봉사 등 특색요소를 설치했으며 동시에 다채로운 문예공연을 전개하고 문명도시 선전자료를 배포해 관광객들이 문명적으로 출행하고 문명적으로 관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고속철도역과 변경근무소 봉사지점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자리를 지키며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인내심 있게 질문에 답하고 길을 안내했으며 훈촌의 문화관광 자원을 선전 보급했습니다. 일련의 세심한 조치로 오가는 관광객들의 출행 체험을 절실히 향상시키고 자원봉사의 힘으로 도시의 문명 명함을 더욱 빛냈으며 대배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의 창구를 정성껏 꾸며 훈촌의 문명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상쾌하게 불고 단꽃 향기가 퍼져나가며 온 나라가 경축하며 조국의 생일을 함께 축하합니다. 만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경절 연휴 거리 곳곳에 선명한 오선 붉은기가 나부끼고 도시와 농촌이 즐겁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에 젖어있을 때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계 각층에서 일선일터에 자리잡고 있으며 직책 수행으로 책임을 보여주고 묵묵한 수호로 평온을 지키며 실천과 책임감으로 조국의 경의를 표합니다. 평범한 헌신으로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을 그려내며 새로운 시대에 힘차게 전진하는 중국의 따뜻한 힘으로 뭉쳐집니다. 기자는 거리 골목과 각계 각층을 찾아가 일선 노동자들의 국경절 소회와 분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전 가을철 삼림방화 관건시기입니다. 준엄한 삼림방화 형세 직면에 길림장백산 삼림공업그룹 훈촌림업위원회사에서는 화원관리 통지와 화재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중점지역에 대한 보호와 순찰력도를 높이며 상시적으로 선전교육을 전개해 삼림방화의 안전망을 전력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접어든 이래 길림장백산 삼림공업그룹 훈촌림업위원회사에서는 삼림방화 전투준비 상태에 일찍 진입했습니다. 화재진압대원, 망루감시원, 검사원이 전원 직무에 배치됐고 소방차량과 각종 화재진압기구는 모두 수리점검을 마치고 배치를 완료하여 돌발 상황에 언제든 대응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점림구와 주요 길목에서 산에 들어가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화재 위해 요소를 제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전 강도를 높여 군중에 대한 방화 선전 교육을 강화하고 군중의 삼림 방화 진화 의식을 전면 제고하며 전민 참여, 군중이 함께 예방 통제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도시에서 가장 정겨운 민생 창구 중 하나입니다. 연일 훈촌시의 여러 부문에서는 동시장 환경의 혼란한 현상, 통행 정체, 관리 보호 취약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밀하게 힘을 발휘하고 정돈하며 장기 효과 관리 보호를 통해 동시장 환경의 질 제고, 질서 등급 향상, 봉사 성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낡은 시장의 문명의 새로운 모습을 되찾아주며 실제 행동으로 도시 문명 창조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동시장은 건설된 지 오래되어 위생사각지대, 잡동산의 퇴적, 도로 점검 경영, 교통 정체 등 문제가 장기적으로

0: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난관 돌파의 계기를 빌어 훈천시에서는 환경위생 노동자들을 조직해 전면적인 청소를 진행하고 위생사각지대를 정리하며 고압 물총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지면을 씻어내어 오랜 세월 쌓인 때를 제거해 환경을 깨끗하고 정돈되도록 보장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또 역량을 집중해 시장 및 주변 지역의 도로 점검 경영, 점포 밖 퇴적 등 문제에 대해 그물식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발견, 현장 정돈 개진, 현장 규범을 견제하며 상인들이 문합 세 가지 책임을 시달하도록 인도해 깨끗하고 정결하며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차량 무질서 주차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인원을 배치해 현장에서 차량을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상인들의 경영 수요도 고려했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큰 민생이 드러납니다. 훈천시에서는 관리와 봉사의 쌍방향 영향 발휘를 견지해 현재 시장 환경은 더욱 깨끗하고 질서는 더 규범화됐으며 군중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미세한 부분의 문명 향상을 통해 온도와 질감이 있는 도시건설 민생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일 훈천시 정화가도 희망사회구역에서는 환경위생 집중정비 활동을 조직 전개해 깨끗하고 정돈되며 문명적이고 질서있으며 평화롭고 경사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훈천시 제6소학교에서는 금일 1학년 신입생 개학식 및 학부모 개방일 활동을 개최해 학부모들을 교정에 초청하여 아이들의 입학 개몽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걷기 훈촌시를 찾아 대상 건설, 산업 발전 등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위성 텔레비전 방송 등 국가 성축급 매체들이 계속해 훈촌의 생태 문화 관광, 소비 활력, 개발 개방 등에 주목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0월 6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이 훈촌시를 찾아 대상 건설, 산업 발전 등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사보고를 청취할 때 습근평 총서기가 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 경축 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실물 경제를 토대로 하고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변경 연의 우세를 발휘하고 플랫폼 직접 능력을 제고하며 도움하는 중대 대상의 계약 착지와 건설 속도를 다그쳐 실속 있는 대상 건설 성과로 실물 경제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호가복은 먼저 길림자금동업위원 회사를 찾아 기업 조절 통제 중심에서 기업의 생산 경영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길림자금동업위원 회사는 년간 생산액이 105억 원을 넘는 연변의 골간 기업으로서 공업 경제 운행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훈촌시는 기업이 본업을 잘 해나가도록 봉사하는 동시에 안목을 넓히고 사로를 확장해 사슬 확장 및 보완 대상을 연구 기획 및 유치해야 합니다. 동박정밀 동부품 등 하류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산업이 정밀 심층 가공으로 확장되도록 추진해 제품 부가가치를 끊임없이 제고해야 합니다. 기업의 유산 현지 소화 처리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실리카 대상에 조속한 착지를 추진해 류산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훈촌 옥홍 석유화학공업 연간 생산량 100만 톤급 청정 에너지 심층 가공 대상 건설 현장에는 8대의 대형 저장 탕크가 우뚝 서 있었고, 작업자들은 탕크 구역 기반과 공해 배관을 중심으로 설치 작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설비 설치 진척을 현지 고찰하고 원자재 공급, 제품 정류, 생산 투입 계획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간대를 틀어지고 힘을 집중해 일기 부대 설비를 원만히 설치하는 한편, 공장 구역 도로 경화, 주변 환경 개조 및 승격을 동시에 추진해 련동 조절 조건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LPG 심층 가공 세분화 분야를 예의주시하고 프로판, 부탄, 프로필린, 부틸렌 등 화학공업 기초 재료 생산을 중심으로 2기 대상 건설을 서둘러 가동해 제품 가치 사슬의 고급화 확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투 년간 생산량 50만 톤급 재생 알루미늄 원정 대상은 주로 알루미늄 재료 가공,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알루미늄 합금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상황을 여러 차례 현지 고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재차 시공 현장을 찾아 건설 진척 상황을 현지 고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공기를 역순으로 배정하고 작전도를 걸고 시공하며 시공 역량을 통괄해 건설 속도를 다그치고 힘을 모아 시공기를 앞당겨 하루빨리 생산에 투입,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훈촌시 석탄 저장 분대 기지 대상이 완공되면 최대 저장 용량이 50만 톤에 달하고 년간 처리 능력이 300만 톤에 달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을 찾아 시공기 배정, 건설 진도, 설비 구매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석탄 시장 형세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대상이 투입 운영되면 즉시 안정적인 수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훈촌시는 대상 건설이 지출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연내 조업 목표를 확정해 시공 역량을 영활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환적장 저장소 선별 및 파쇄실 등 공사 건설을 다그치고 설비의 현장 진입 및 설치를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연내에 완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동북아 석탄 거래 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시공 진척 상황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기업은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작업반을 늘여 원탄 생산 라인, 분리 작업장 등 건설을 서둘러 공사를 다그치고 시간대를 앞당겨 대상이 하루빨리 투입 운영 조건을 갖추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훈천시 반석진 료종촌 수광지혜농업 대상 건설 현장에는 일부 조립식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가 이미 우뚝 서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며 하우스 규격, 부대 시설 및 판로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준공 즉시 투입, 완성 즉시 생산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하우스는 동마다 건설 즉시 생산에 투입시켜 효익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훈촌시는 기업 본사와의 접목을 긴밀히 틀어줘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절차를 가속화하도록 독촉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힘쓰는 한편 기업을 적극 도와 판로를 열고 러시아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범해 국제 물류 창고 저장 단지 대상은 주로 식량 비축고 물류 창고를 건설하며 완공 후 년간 콩 5만 톤, 용교 2만 톤을 가공하고 화물 4만 립방미터를 분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가복은 원자재 원천 제품 종류 판로 등 상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이 동북의 립동전 유효 시공기를 다잡아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능률을 제고해 연야의 주체 공사 건설을 마치고 립동 후 내부 인테리어를 추진해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생산에 투입돼 효익을 거두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중점 문화관광 대상 진척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명원리 특색문화관광거리 대상 시공 현장을 찾아 전체 기획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개조 계획, 기능 배치, 건설 기한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문화관광거리는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인기도와 상업 분위기를 모으며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단체로서 훈촌의 국경 관광 명함을 빛내고 도시 흡인력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견인 역할을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해 건물의 외관 갱신, 내부 공간 개조를 다 거쳐 추진함과 동시에 부대 공공기반 시설을 잘 건설해 연말 전에 개조가 완료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거리 전체 경관을 시각적으로 정교하게 조성해야 합니다. 외관 설계, 표지판, 조명 빛깔 등 면에서 미학적 가치를 잘 살려 사람 사는 맛이 있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소비의 새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촌시는 지리적 위치가 두드러지고 혜택 정책이 다양하며 개방 플랫폼이 집적돼 전주와 전성의 발전 대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실물 경제를 토대로 하고 제조업을 버팀목으로 하는 이념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위치, 정책, 플랫폼 등 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제조업 대상을 착지 착공시키며 봉사업에 우수하고 고능률적인 발전을 가속화해 현역 경제가 질을 높이고 량을 확대하며 속도를 내 돌파를 이루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수입 자원의 현지 가공을 발전 장대시키고 종합 보세구, 호시 무역구, 변강 경제 협력구 등 개방 플랫폼에 의탁해 수입 자원 정밀 심층 가공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청정 에너지, 냉동 해산물, 용유, 대두, 종량제 등 수입 자원 가공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자재 판매에서 제품 판매회로의 조언안을 실현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최종 소비 시장과 깊이 있게 접목해야 합니다. 자동차 및 부품, 중고차, 기계, 전자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배치하고 우수한 기업과 중대 대상을 착공시켜 도마하는 제품이 현지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 후 러시아 시장으로 판매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 봉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변강 도시의 위치적 우세와 도시 기능 보완의 객관적 요구에 발붙여
공사업 능력 확대

밑질적 재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창고 물류, 서비스 외주, 자동차 관련 업종 등 업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숙박 음식, 여행 거주, 건강 양생, 가정 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하며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 및 가치 사슬의 고급 단계로 확장되도록 추진하고 생활성 봉사업의 고품질 다차원 편의화 발전을 촉진해 실물 경제의 가속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직 속 관련 부문 및 훈춘시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경절 연휴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위성 텔레비전 방송 등 국가 성축구 매체들이 계속해 훈촌의 생태 문화 관광 소비 활력 개발 개방 등에 주목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중앙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뉴스 연합 보도 방송 말미 신주 금수에서 동부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방송했습니다. 이날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농업농촌 채널은 중국 삼농 보도 전문안에서 길림 훈춘, 통산국 우세가 해산물 소비에 활기를 불어넣고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골라 바로 조리하고 있다면서 훈춘시가 통산국 우세에 의탁해 특색 해산물 미식으로 각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현지 해산물 시장이 인기 명소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일 국경절 당일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 뉴스 연합 보도는 하나의 국기를 함께 개양 백산 송수 한 마음으로 조국 향해라는 제목으로 훈춘 국문 통상구 일선에서 동시에 국문 하나의 국기 함께 개양 주제의 국기 개양식을 거행해 변경을 수호하며 충성스럽게 직책을 이행하는 사명 담당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길림 뉴스 연합 보도는 또 가국 함께 경축 명절에도 나는 일터에 전문안에서 일선을 지키며 실천으로 담당 보여줘라는 제목으로 국경절 기간 중교 도로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대상 건설 현장에서 600여 명의 건설자들이 일선을 지키며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시멘트 교반 말뚝 교량 하부 및 로반 굴착, 성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일 길림 뉴스 연합 보도는 또 가국 함께 경축 길림에서 소비 전문안에서 길림 명절 소비 열기 뜨겁게 달아오르고 시장 활력 지속적으로 방출이라는 제목으로 러시아에서 온 신선한 킹크랩이 훈촌 통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통관되고 있으며 가장 빠르면 3일 안에 신선한 킹크랩이 천가만호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4일 길림뉴스 연합보도 가국 함께 경축 명절에도 나는 일터에 전문안에서 길림 공안 민경 일선을 지키며 수많은 가정의 평안 지켜라는 제목으로 국경절 연휴 기간 훈촌 변경 다국 인원이 빈번하게 오가는 가운데 훈촌시 공안국에서 조직한 국문 선봉 통역 경찰대 전원이 일터를 지키며 일선에서 이중 언어 대회 경무 봉사를 제공해 다국 왕래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7일 길림뉴스 연합보도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설 전문안에서 길림 국경절 소비 열기 뜨겁게 달아올라 여러 곳에서 시장 잠재력 방출이라는 제목으로 연변대학 훈촌 캠퍼스 부근에 위치한 별빛 장터가 개장했는데 젊은 소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 신흥 거리가 빠르게 많은 대학생들을 흡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6일 연변 위성 텔레비전 방송 연변 뉴스에서 훈촌 학색 금식 체제 혁신 추진 민생의 따뜻함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지켜라는 제목으로 훈촌시에서는 교정 급식의 안전, 영양, 품질 성격에 초점을 맞춰 교정 급식 특별 정비 행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교정 특별 혜민 프로젝트를 가동해 교정 급식의 품질이 가열층 향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훈촌시는 독특한 변경 지역 우세에 두터운 발해 고운 바탕과 짙은 소수민

0: 지역 풍정을 기반으로 1년의 조제 문화 관광 활동을 알신디로 기획 출범해 다원 업태 특색 활동 따사로운 봉사로 연휴 문화 관광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전시 관광객 접대량은 동기 대비 11.65% 늘어났고 관광 수입은 동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군촌시에서는 본토 문화 관광 자원의 우세에 입각해 단풍 해운, 다채 훈춘 문화 관광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핵심으로 활동을 단체로 봉사를 보장으로 민속 체험, 고운 정원 관람, 유행 공연 예술, 과학보급 연구 학습, 따사로운 봉사 등 다차원 융합을 통해 전천후 전면 피보, 고품질의 연휴 문화 관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역 문화 관광 업태가 다방면으로 꼽히고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군중들의 연휴 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훈춘 변경 문화, 발해 문화, 민속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충분히 전시해 연휴 문화 관광 소비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훈촌시에서는 문화 관광 봉사의 질 제고와 증효에 초점을 맞춰 고속 철도역, 고속도로 입구 등 도시 창구에서 문명자원 봉사 활동을 전개해 관광객들에게 관광 공략을 발급하고 관광 코스를 설명하면서 친절하고 세밀하며 따사로운 봉사로 관광객들의 연휴 관광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변경도시 문화관광 봉사 명함장을 빛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더욱 심화하고 본토 문화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문화관광 제품 업태를 풍부히 하면서 단풍 해운, 다채 훈촌, 도시 문화관광 명함장을 빛내 전시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지속 발전을 추동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 실크로드 발해고진 풍경구의 2026년도 영업이 10월 7일 종료됐습니다. 10월 8일부터 모든 관광객 접대 봉사가 잠정 중단됩니다. 표원기간 풍경구는 풍경구 전면 유지 보수 및 승격 사업을 전력으로 전개해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고 관광객 체험을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2027년 개원 시간은 풍경구에서 발해고진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늘의 마천자 변경 파출소는 관할구역 군중으로부터 생김새가 작은 사슴과 비슷한 동물이 생태공원 내에 한 배수로에 떨어져 갇혔다는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직 민경은 즉시 밧줄 등 구조 장비를 챙겨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민경은 갇힌 동물이 앞서 구조했던 야생 노루류 동물인 것으로 초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루가 무사히 빠져나온 뒤 민경은 즉시 야생동물 보호 주관 부문에 연락해 부상 입은 노루를 온전히 인계했습니다. 전문 인원이 노루를 데려가 후속 치료와 회복 관찰을 진행하며 완치 여부가 발생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적절한 시기에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에는 차가운 공기에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또 오늘은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단풍이 짙어지며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소리가 맺힌다는 할로절기인데요. 이맘때 날씨는 사람마다 포근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만큼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몸이 리듬을 잃어버리면서 감기에 걸리기 매우 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겉옷 꼭 챙기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3도. 춘화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기온은 21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2도. 양포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3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3도. 경신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1도. 반석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3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영안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3도, 밀강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3도, 방천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0도.